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NPT 핵확산 금지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30일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에 따른 괴멸적인 영향과 결과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116개 국가와 지역의 공동성명이 일본의 주도로 발표됐습니다. 이치카와 군축대사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피폭자의 증언이 세계의 군축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완수해왔다고 강조하고 피폭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세대로 확실히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폭지 방문과 현지에서의 교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공동성명은 이전에도 발표됐으며 창동한 국가 수가 42개 국가였던 2010년 대비 3배 가까이까지 증가해 역대 최다를 경신했으나 이번에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 이란 국영통신은 이란이 미국과의 전투 종결을 위해 중재국 파키스탄에 최신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제안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 쌍방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전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8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사흘 후에 대면 협상을

0: 시작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한 입장 차이가 커 그 후 큰 진전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국영통신은 1일 이란 측이 전날인 30일 미국과의 협상을 중지하는 파키스탄에 최신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제안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이란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로부터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그들을 무너뜨려 영원히 묻어버릴지 합의를 시도할지의 선택이라고 말해 이란 측을 압박했습니다.
1: 7년 전에 중국에 일시 귀국 중 스파이 혐의로 구속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던 홋카이도 교육대학의 전 교수가 석방된 것이 관계자 취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홋카이도 교육대학의 전 교수인 중국인 위안 커친 씨는 2019년에 중국에 일시 귀국 중 구속돼 장기간에 걸쳐 일본의 정보기관의 요구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기소돼 2024년 중국 동북부의 지린성 창춘의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위안 전 교수의 소식은 끊겼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석방돼 창춘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홋카이도의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위안 커친 교수를 구하는 모임은 위안 교수가 스파이 혐의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경위를 감안해 지금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0: 미나마타병이 공식 확인된 지 70년이 된 1일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희생자 위령식이 열려 환자 등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미나마타병은 원인 기업인 지소가 유기순이 포함된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내 구마모토현에서 가고시마현에 걸친 시라누이카이가 오염돼 발생했습니다. 미나마타병은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시의 의사가 갑자기 걸을 수 없게 되는 증상이 나타난 자매 등의 입원을 현지 보건소에 신고함으로써 공식 확인돼 1일로 70년이 됐습니다. 미나마타시의 미나마타만 매립지에서 열린 위령식에는 환자와 유족 그리고 이시하라 환경상 등 약 780명이 참석해 전원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가 극중형 미나마타병으로 사망하는 등 가족과 친족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어 10년에 걸친 신청 끝에 환자로 인정된 미나마타시의 오가타 마사미 씨가 우리가 경험한 미나마타병은 지금도 차별과 편견, 구제 문제 등 간단하게 끝낼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진정한 해결은 모든 사람들이 발생한 사건과 마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교훈으로 이어갈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시하라 환경상은 정부를 대표해 미나마타병의 확대를 막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역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직면한 피해 지역의 의료와 복지의 충실화 등에 더욱 노력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귀국한 납치 피해자가 사는 니이가타현과 후쿠이현의 시 등 세 곳의 시장과 면담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관방장관은 30일 저녁 북조선에서 귀국한 납치 피해자가 사는 가시와자키시와 사도시, 후쿠이현 오바마시의 시장과 수장 관저에서 면담했습니다. 면담에서 시장 등은 정부가 북조선과 직접 협상하고 납치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등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일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전면적인 협력을 얻었다. 다카이치 수상의 강한 각오 아래 나 자신도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하나가 돼 해결에 힘쓸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면담 후 가시와자키시의 사쿠라이 시장은 납치 피해자의 가족도 고령이 돼 위기감이 매우 강해지고 있다. 관계자는 한시라도 빠른 완전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홋카이도 아사이카와시 아사이야마 동물원의 33세 직원이 원내 소각로에서 아내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서 사건 당일 밤 동물원으로 1m 정도 크기의 물체를 운반하는 직원의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찍힌 사실이 수색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때 시신을 동물원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사이가와시에 사는 아사이야마 동물원 직원 스즈키 다츠야 용의자는 3월 31일쯤 아내 스즈키 유이 씨의 시신을 원내에서 소각한 시신 훼손 혐의로 30일 체포됐습니다. 스즈키 용의자는 조사에서 틀림없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동물원의 방범 카메라를 조사한 결과 사건 당일 밤에 차량으로 동물원에 온 용의자가 1m 정도 크기의 물체를 운반하는 모습이 찍힌 사실이 수사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스즈키 용의자는 체포 전 이미 조사에서 동물원 소각로에 아내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일본 남자 테니스 선수로서 세계 최고 랭킹인 4위를 기록했던 36세 니시코리 K 선수가 현역을 은퇴하게 됐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는 1일 SNS에서 이번 시즌에 현역을 은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는 지금도 코트에 계속 서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되돌아봤을 때 전력을 다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재욱,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0: 오늘은 제9과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은 쉐어하우스에 사는 가이또와 그 친구 미국인 마이크를 따라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 왔습니다.
0: 네, 보통 대파치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제 국어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여기가 대파치카다요.
3: 이런나 食べ物가 있대. 이요네.
4: 아, すごい. これは何ですか?
2: 大根の漬物だよ。
3: 食べてみる?
4: いただきます。 美味しいです。
2: これも食べてみる?
0: 그럼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가이토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こがデパ地下だよ。
0: 여기가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이야.
1: 가이토의 친구 마이크가 말합니다.
3: 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0: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서 좋네.
1: 탐은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4: 아, すごい.
0: 와, 대단하다.
1: 그리고 한 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 これは何ですか?
0: 이것은 뭐예요?
1: 가이토가 대답합니다.
2: 다이콘의 漬物다요.
0: 무장아찌야.
1: 마이크가 탐에게 시식해 보라고 권합니다.
3: 食べてみる?
0: 먹어볼래?
1: 탐이 무장아찌를 집어들고 말합니다.
4: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한 입 먹어보고
4: 美味しいです.
0: 맛있어요.
1: 가이토가 또 권합니다.
2: これも食べてみる?
0: 이것도 먹어볼래?
1: 백화점 식품 매장. 탐도 흥미진진해 하는군요. 그런데 장은영 선생님, 대파치카란 어떤 뜻이에요?
0: 백화점에서는 지하에 식품 매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백화점, 데파토의 데파와 지하, 치카를 합쳐서 대파치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것은 뭐예요?
4: これは何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의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れ는
0: 이것,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죠.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5: 난은
0: 무엇? 이라는 뜻의 의문사죠.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사인데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5: これ
0: 이것. 상대방의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5: それ
0: 그것. 어느 쪽에서도 먼 물건은
5: あれ
0: 저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을 때는
5: 난데스카?
0: 뭐예요? 를 사용합니다. 물건을 가리키면서 지시사인
5: これ, それ, あれ의
0: 뒤에
5: 와를
0: 붙이고
5: 난데스카?
0: 라고 하면 되죠.
1: 네,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고래와 난데스카? 라고 하는군요.
0: 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난데스카? 고래와 난데스카?
1: 네,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데파치카에서 점원에게 물어보는 대화의 예를 들어보시죠.
6: すみません。これは何ですか?
7: お茶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これは何ですか?
1: 저기요. 이것은 뭐예요?
0: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물어볼 때는 먼저 저기요.
5: 스미마셍.
0: 이라고 한다는 건 지난번에 배우셨죠?
6: 오차데스.
1: 차예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고레와난데스가? 스미마셍. 고레와난데스가?
0: 이 밖에 다른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까요? 친구가 뭔가 먹고 있는데요. 뭘 먹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상대방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그것.
5: 소레. 소레.
0: 라고 하죠. 자, 말해보세요.
4: 소레와 난데스카?
0: 친구가 대답할 때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보세요.
4: 소레와 난데스카?
7: 고래, 타이야키 데스.
1: 타이야키라고 했는데요. 타이야키는 도미 모양으로 구운 풀빵인데요. 조금 큰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다음에는 저쪽 가게에서 뭔가 굽고 있는데요. 친구에게 뭔지 물어볼까요? 멀리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저것.
5: 아래, 아래.
0: 라고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4: 아래와 난데스카?
0: 친구가 대답할 테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4: 아래와 난데스카?
7: 아래와 타코야키 데스.
0: 타코야키는 밀가루 반죽 속에 문어가 들어있는 타코공 모양의 풀빵입니다.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오이시이데스.
5: 오이시이데스는
0: 맛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5: 오이시이라고
0: 짧게 말하기도 하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5: 오이시이데스.
1: 네, 맛있는 것을 드셨을 때는 꼭 사용해보세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こがデパ地下だよ。
3: 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4: 와, すごい。 これは何ですか?
2: 大根の漬物だよ。
3: 食べてみる?
4: いただきます。

0: 푸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1: 네, 마음에 드는 반찬이나 도시락을 사가지고 돌아가서 집이나 호텔에서 먹을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해요.
0: 네, 유명한 음식점이 매장을 내기도 하고 고급 식재료나 별미가 많이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1: 네, 시식도 많이 할 수 있죠.
0: 네, 가게에 따라 다른데요. 야채 절임 이외에도 반찬이나 치즈, 단 과자 같은 것을 시식할 수 있는 가게도 있죠. 여러분도 음식의 보고인 데파치카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일본 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해 주세요.
0: 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경입니다. 네, 케이푸드 페스타 4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국문화원 갤러리 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전시회 담당자분들의 인터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번에 이 케이푸드 페스타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한국 불교 문화 사업단에서 나와 주셨습니다. 담당자분이 나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한국사찰음식교육관과 그리고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 박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업단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번 이 전시회에 있어서, 이 행사에 있어서의 사업단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사찰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고 모두가 직접 경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K푸드 페스타에서 저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비움과 감사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점을 일본 분들께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한국문화원과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면서 한국 사찰음식의 깊은 의미와 의미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이번 전시는 일본 분들에게 어떤 관심,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을 의식을 해서 전시를 마련을 하셨습니까?
1: 네. 이번 전시는 한국 사찰음식의 깊은 철학을 시작으로 한국 사찰음식 명장 스님 6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계절마다 변화하는 대표 음식들을 생생한 모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찰음식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한국 사찰음식 문화 체험관을 소개하는 코너부터 시작해서 직접 오관계를 사경해 보기도 하고, 또 정성스런 레시피와 친근한 웹툰까지 보고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일본 방문객들이 사찰음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감사와 비움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을 정화하고, 또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철학임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시면 체험관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100여 곳이 넘는 사찰에서 이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수 있다라는 정보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마음을 채우는 음식 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싶습니다.
0: 네, 지금 템플스테이도 할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일본 분들이 한국에서 템플스테이

0: 를 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어디에 물어보고 가면 좋을지 잘 모를 것 같아요.
1: 홈페이지 통해서 보통은 저희가 외국인 사이트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템플스테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뭐 야후라던가 구글 통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열려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서 다양한 사찰들, 그리고 날짜 이런 위치를 선택을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원하시는 여행 날짜에 맞춰서 예약까지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0: 네, 함께 오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사찰음식 장인이신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장인 해범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일본에도 쇼진요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진요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일본에도 정진요리라고 하는 이 사찰음식 이 장르가 있는데, 이 한국의 사찰 음식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 제가 한 일본을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정진 요리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알고 있는 정진 요리는 그 계유를 기반으로 해서 한그 채식 수행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나 뭐 유부 또 다시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담백하고 절제된 맛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특징인 듯 싶었거든요. 반면 이제 한국 사찰 음식은 같은 불교 수행에서 나온 음식이지만 한국의 자연 환경과 또 지역의 그 식재료 또 거기에 함께 자연 환경과 지역의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서 조금 더 다양하게 발전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철 나물이나 발효 음식들이 많이 발달해 있고 특히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 같은 장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점도 특징인 듯 싶습니다. 정진 요리가 절제의 맛이라고 제가 느낀 것처럼 느꼈다면 한국 사찰 음식은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담은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저도 전시되어 있는 음식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점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본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한국의 사찰 음식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네, 이번 K푸드 페스타에서 소개한 그 시원한 메뉴 중에 토마토 물김치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토마토 물김치는 옛날부터 저희가 먹어오던 물김치에 현대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토마토나 레몬을 첨가해서 만든 현대식 사찰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인 것도 지켜 나가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 분들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재료를 갖고 만든 음식을 소개하고자 토마토 물김치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셔보시고, 이런 토마토나, 레몬을 이렇게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으셨고, 맛도 좋았다고,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0: 네, 시연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한국의 사찰 음식이 맛있었다, 아주 좀 특별했다, 이런 감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연회에 참석했던 분들로부터 뭐 질문이 나오기도 했을까요?
2: 네, 시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정진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그분들께서 정진 요리를 할때 어려움이 사용하지 않을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지 이런 질문과 또 정진 요리의 그 정신과 사찰 음식에서는 어떤 정신이 스며져 있는지 이런 질문, 다양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0: 네, 일본 분들도 이 사찰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5월 23일까지 이 페스타 전시회가 계속됩니다. 직접 시연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일본 청취자분들께서 전시관에 오셔서 어떤 점을 주의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2: 저희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전시관에는 사찰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명장이신 여섯 분의 스님들의 음식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맞친 봄, 여름, 가을의 가을, 겨울의 음식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 사찰 음식을 과연 일본 분들이 한국에 가서 이 템플 스테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디에 가서 그러면 체험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1: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템플 스테이에는 그 100곳이 넘는 템플 스테이를 하는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을 하셔서 사찰을 직접 방문하셔서 네, 사찰 음식 방문하셔가지고 사찰 음식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이라고 저희 서울 종로에 지한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외국인 분들도 수월하게 예약이 가능하시고요. 1일 체험으로 먼저 체험을 해보신 다음에 이후에는 너무나 즐겁다고 하셔서 실제 일본인 분이 교육 과정까지 수료를 하셔서 저희 지금 자원봉사자로 통역도 하시고 일본인 관광객 분들이 이제 오셔서 체험하는 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옆에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희 체험 에서 방문하시면 저희 전시도 관람하실 수 있고 이를 체험으로 사찰 음식 만들도 체험하시면서 식사까지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시 현장의 담당을 하고 계시는 하성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네, 이번에 K-푸드 페스타 전시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전시를 위해서 이 기획 의도라든가 아니면은 전시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기대감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 먼저 저희가 일본에서 한국 문화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신오쿠보라든지 뭐 다양한 곳에서 뭐 한국의 식문화를 소개하는 게 이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뭐 맘스터치 가 시부야에 생기고 다양한 그런 패스트푸드점 같은 게 팝업스토어 같은 형태로 열리기도 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식문화 K푸드에 대해서 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만 저희가 정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를 알리는 곳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지금 있는 걸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정통성도 있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어서 그럼 또 문화원에서밖에 할 수 있는 기획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보니까 이제 식문화도 뭐 이번에 전시했듯이 전통주도 한국 전국에서 정말 다른 형태로 다른 맛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찰 음식이라는 불교의 음식도 요새는 이제 인기가 많아서 인사동에 사찰 음식 요리점 같은 것도 생기고 또 마침 일본의 쇼진료리라고 하는 일본의 사찰 음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본이랑 비교도 가능한 사찰 음식.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식문화의 정통을 알리는 데는 우리 반상차림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베이스로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국의 전통상차림, 전통주 사찰 음식 세 가지 테마로 이번 전시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이 전시가 시작된 후에 일본인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특히 인상에 남는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말씀 있으실까요?
3: 이번 전시에서 사실 그 전시 기간 동안에 계속 전통주 부분에서 이번에 가지고 온 한국에서 가지고 온 36종류의 전통주를 모든 종류를 시음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이제 오신 분들에게 이게 한국 전국에서 만들어진 전통주들이다 어떤 종류로든 전부

0: 맛이 다르니 이제 시음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 일단 첫째로 놀라고요. 예, 한국에서도 이렇게 전국에 술을 모은 곳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막걸리 중에 이화주라는 막걸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수저로 떠먹는 막걸리인데 그런 형태의 막걸리는 한국인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첫째로는 그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놀라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가지고 있는 다른 맛들 그중에서도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막걸리랑 전혀 다른 형태 같은 것도 체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게 생각했는데 바로 옆에 또 사찰 음식으로 사찰 요리가 사찰 음식으로 이어지는데 이쪽에서 완전 정갈한 느낌으로 이제 오신체라는 야채를 안 사용하고 뭐 일본에서 뭐 비건이라든지 베지테리안이라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랑은 좀 사찰 음식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제 제철 야채를 활용한 불교의 사상이 들어간 음식들이 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오신 분들도 그거를 보시면서 차이감, 전시장 들어오면 느껴지는 그 전통주 바, 모던 바와 또 다른 세계. 여기서 또 지나가면은 저희 상차림이 우리 한복이랑 같이 전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도 또 완전 다른 세계가 전개돼 가지고 그런 점에서 크진 않은 전시장, 이제 미술관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여기에 정말 컴팩트하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정말 유익하게 많은 정보 얻어갔다고 그런 감상이 있었습니다.
1: 네. 현장에서 이 담당자로서 일본 사회에서 이 한국 문화의 현재, 위치,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0: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문화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대중문화 중심으로는 누구나 알 만한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고 가수들도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지금 일본을 비롯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이제 젊은 이제 어리거나 젊은 친구들한테 꿈을 심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문화원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전시 담당이라 저희가 전시 앙케이트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시했으면 좋겠냐라는 거에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전통 문화도 물론 많았지만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저기 응답도 많았습니다. 이번 전시도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취지라고 일단 잡아놨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그거에 대한 관심이 물론 당연히 많고 문화원도 앞으로도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더 알리는 전시도 다른 행사도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1: 네, 이번 전시회는 4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앞으로 이 이벤트에서 방문한 사람들은 어떤 체험을 할수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예, 먼저 지금 전시회에서는 36종류의 한국의 전통주와 그리고 15종류의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술들을 모두 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시 기간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중에 5월 12일하고 13일 이틀 동안 전시되고 있는 갤러리 미 안에서 그 전통주 소믈리에 운영하시는 전통주 칵테일 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매일 세 타임씩 약 1시간씩 진행을 하고요.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50명을 모집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2회에 걸쳐서 지금 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는 K-푸드 페스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들도 이 취재가 끝난 다음에 시음을 해보았습니다. 네, 전통주 아주 종류가 많은 36종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도 특별히 아주 많은 종류를 시음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여기 한국문화원에 오셔서 다양한 전통주

모습을 시음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문화원의 K-푸드 페스타 다음 달 5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서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NPT 핵확산 금지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30일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에 따른 괴멸적인 영향과 결과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116개 국가와 지역의 공동성명이 일본의 주도로 발표됐습니다. 이치카와 군축대사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피폭자의 증언이 세계의 군축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완수해왔다고 강조하고 피폭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세대로 확실히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폭지 방문과 현지에서의 교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공동성명은 이전에도 발표됐으며 창동한 국가 수가 42개 국가였던 2010년 대비 3배 가까이까지 증가해 역대 최다를 경신했으나 이번에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 이란 국영통신은 이란이 미국과의 전투 종결을 위해 중재국 파키스탄에 최신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제안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 쌍방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전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8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사흘 후에 대면 협상을 시작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한 입장 차이가 커 그 후 큰 진전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국영통신은 1일 이란 측이 전날인 30일 미국과의 협상을 중지하는 파키스탄에 최신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제안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이란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로부터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그들을 무너뜨려 영원히 묻어버릴지 합의를 시도할지의 선택이라고 말해 이란 측을 압박했습니다.
0: 7년 전에 중국에 일시 귀국 중 스파이 혐의로 구속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던 홋카이도 교육대학의 전 교수가 석방된 것이 관계자 취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홋카이도 교육대학의 전 교수인 중국인 위안 커친 씨는 2019년에 중국에 일시 귀국 중 구속돼 장기간에 걸쳐 일본의 정보기관의 요구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기소돼 2024년 중국 동북부의 지린성 창춘의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위안 전 교수의 소식은 끊겼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석방돼 창춘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홋카이도의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위안 커친 교수를 구하는 모임은 위안 교수가 스파이 혐의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경위를 감안해 지금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1: 미나마타 병이 공식 확인된 지 70년이 된 1일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희생자 위령식이 열려 환자 등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미나마타 병은 원인 기업인 지소가 유기수은이 포함된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내 구마모토현에서 가고시마현에 걸친 시라누이카 이가오 염대에 발생했습니다. 미나마타 병은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시의 의사가 갑자기 걸을 수 없게 되는 증상이 나타난 자매 등의 입원을 현지 보건소에 신고함으로써 공식 확인돼 1일로 70년이 됐습니다. 미나마타시의 미나마타만 매립지에서 열린 위령식에는 환자와 유족 그리고 이시하라 환경상 등 약 780명이 참석해 전원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가 극중형 미나마타병으로 사망하는 등 가족과 친족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어 10년에 걸친 신청 끝에 환자로 인정된 미나마타시의 오가타 마사미 씨가 우리가 경험한 미나마타병은 지금도 차별과 편견, 구제 문제 등 간단하게 끝낼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진정한 해결은 모든 사람들이 발생한 사건과 마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교훈으로 이어갈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시아라 환경상은 정부를 대표해 미나마따병의 확대를 막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역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직면한 피해 지역의 의료와 복지의 충실화 등에 더욱 노력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귀국한 납치 피해자가 사는 니이가타현과 후쿠이현의 시 등 세 곳의 시장과 면담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관방장관은 30일 저녁 북조선에서 귀국한 납치 피해자가 사는 가시와자키시와 사도시, 후쿠이현 오바마시의 시장과 수장 관저에서 면담했습니다. 면담에서 시장 등은 정부가 북조선과 직접 협상하고 납치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등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일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전면적인 협력을 얻었다. 다카이치 수상의 강한 각오 아래 나 자신도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하나가 돼 해결에 힘쓸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면담 후 가시와자키시의 사쿠라이 시장은 납치 피해자의 가족도 고령이 돼 위기감이 매우 강해지고 있다. 관계자는 한시라도 빠른 완전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홋카이도 아사이카와시 아사이야마 동물원의 33세 직원이 원내 소각로에서 아내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서 사건 당일 밤 동물원으로 1m 정도 크기의 물체를 운반하는 직원의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찍힌 사실이 수사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때 시신을 동물원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사이가와시에 사는 아사이야마 동물원 직원 스즈키 다츠야 용의자는 3월 31일쯤 아내 스즈키 유이 씨의 시신을 원내에서 소각한 시신 훼손 혐의로 30일 체포됐습니다. 스즈키 용의자는 조사에서 틀림없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동물원의 방범 카메라를 조사한 결과 사건 당일 밤에 차량으로 동물원에 온 용의자가 1m 정도 크기의 물체를 운반하는 모습이 찍힌 사실이 수사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스즈키 용의자는 체포 전 임의 조사에서 동물원 소각로에 아내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일본 남자 테니스 선수로서 세계 최고 랭킹인 4위를 기록했던 36세 니시코리 K 선수가 현역을 은퇴하게 됐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는 1일 SNS에서 이번 시즌에 현역을 은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는 지금도 코트에 계속 서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되돌아봤을 때 전력을 다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재욱,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0: 오늘은 제9과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은 쉐어하우스에 사는 가이또와 그 친구 미국인 마이크를 따라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 왔습니다.
0: 네, 보통 대파치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제 국어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여기가 대파치카다요.
3: 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0: 때 이요네.
1: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서 좋네.
2: 탐은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3: 아, 스고이!
1: 와, 대단하다.
2: 그리고 한 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 고래와 난데스까?
1: 이것은 뭐예요?
2: 가이토가 대답합니다.
4: 다이콘의 츠케모노다요.
1: 무장아찌야.
2: 마이크가 탐에게 시식해보라고 권합니다.
0: 다베테미르.
1: 먹어볼래?
2: 탐이 무장아찌를 집어들고 말합니다.
3: 이타다키마스.
1: 잘 먹겠습니다.
2: 한 입 먹어보고
3: 오이시이데스.
1: 맛있어요.
2: 가이토가 또 권합니다.
4: 고레모 타베테미르.
1: 이것도 먹어볼래?
2: 백화점 식품 매장. 탐도 흥미진진해하는군요. 그런데 장은영 선생님, 데파치카란 어떤 뜻이에요?
1: 백화점에서는 지하에 식품 매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백화점, 데파토의 데파와 지하, 치카를 합쳐서 데파치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것은 뭐예요?
3: 고래와 난데스까?
1: 이걸 배우면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의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고래는
1: 이것,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죠.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5: 난은
1: 무엇이라는 뜻의 의문사죠.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사인데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5: 고래,
1: 이것. 상대방의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5: 소래,
1: 그것. 어느 쪽에서도 먼 물건은
5: 아래,
1: 저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을 때는
5: 난데스까?
1: 뭐예요? 를 사용합니다. 물건을 가리키면서 지시사인
5: 고래, 소래, 아래의
1: 뒤에
5: 와
1: 를 붙이고
5: 난데스까?
1: 라고 하면 되죠.
2: 네,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고래와 난데스까? 라고 하는군요.
1: 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난데스까? 고래와 난데스까?
2: 네, 잘 따라 하셨어요?
1: 그럼 데파치카에서 점원에게 물어보는 대화의 예를 들어보시죠.
6: 스미마센. これは 何ですか?
7: お茶です.
1: 뜻을 확인할까요?
6: 스미마센. これは 何ですか?
2: 저기요. 이것은 뭐예요?
1: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물어볼 때는 먼저 저기요.
5: 스미마센.
1: 이라고 한다는 건 지난번에 배우셨죠?
7: 오차데스.
2: 차예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고래와 난데스까? 스미마센. 고래와 난데스까?
1: 이 밖에 다른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까요? 친구가 뭔가 먹고 있는데요. 뭘 먹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상대방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그것.
5: 소래. 소래.
1: 라고 하죠. 자, 말해보세요.
3: 소래와 난데스까?
1: 친구가 대답할 때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보세요.
3: 소래와난데스까?
6: 고래, 타이야키데스.
2: 타이야키라고 했는데요. 타이야키는 도미 모양으로 구운 풀빵인데요. 조금 큰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다음에는 저쪽 가게에서 뭔가 굽고 있는데요. 친구에게 뭔지 물어볼까요? 멀리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저것.
5: 아래.

0: 아래
1: 라고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2: 아래와 なんですか?
1: 친구가 대답할 테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2: あれは何ですか?
3: あれはたこ焼きです。
1: 타코야끼는 밀가루 반죽 속에 문어가 들어있는 탁구공 모양의 풀빵입니다.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오이시이데스.
5: 오이시이데스는
1: 맛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5: 오이시
1: 라고 짧게 말하기도 하죠.
6: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5: 오이시이데스.
6: 네, 맛있는 것을 드셨을 때는 꼭 사용해 보세요.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7: ここが デパ地下だよ.
8: 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4: あ、すごい. これは何ですか?
7: 大根の漬物だよ.
8: 食べてみる?
4: いただきます。 美味しいです。
7: これも食べてみる?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6: カイト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식품 매장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1: 백화점 식품 매장, 데파치카에 가본 적 있으세요?
6: 물론이죠.
1: 네, 데파치카에서는 반찬이나 도시락, 단 과자류, 빵 같은 여러 가지 음식을 팔고 있는데요. 일본 음식뿐만 아니라 양식, 중국 음식, 에스닉 푸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6: 네, 마음에 드는 반찬이나 도시락을 사가지고 돌아가서 집이나 호텔에서 먹을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해요.
1: 네, 유명한 음식점이 매장을 내기도 하고 고급 식재료나 별미가 많이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6: 네, 시식도 많이 할 수 있죠.
1: 네, 가게에 따라 다른데요. 야채절임 이외에도 반찬이나 치즈, 단과자 같은 것을 시식할 수 있는 가게도 있죠. 여러분도 음식의 보고인 데파치카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6: 네,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해 주세요.
1: 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경입니다. 네, 케이푸드 페스타 4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국문화원 갤러리 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전시회 담당자분들의 인터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번에 이케이프드 페스타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한국 불교 문화 사업단에서 나와 주셨습니다. 담당자분이 나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한국사찰음식교육관과 그리고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 박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업단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번 이 전시회에 있어서, 이 행사에 있어서의 사업단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사찰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고 모두가 직접 경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K푸드 페스타에서 저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비움과 감사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점을 일본 분들께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한국문화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면서 한국 사찰음식의 깊은 의미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이번 전시는 일본 분들에게 어떤 관심,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을 의식을 해서 전시를 마련을 하셨습니까?
1: 네. 이번 전시는 한국 사찰음식의 깊은 철학을 시작으로 한국 사찰음식 명장 스님 6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계절마다 변화하는 대표 음식들을 생생한 모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찰음식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한국 사찰음식 문화 체험관을 소개하는 코너부터 시작해서 직접 오관계를 사경해 보기도 하고, 또 정성스런 레시피와 친근한 웹툰까지 보고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일본 방문객들이 사찰음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감사와 비움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을 정화하고 또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철학임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시면 체험관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100여 곳이 넘는 사찰에서 이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수 있다라는 정보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마음을 채우는 음식 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싶습니다.
0: 네, 지금 템플스테이도 할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일본 분들이 한국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어디에 물어보고 가면 좋을지 잘 모를 것 같아요.
1: 홈페이지 통해서 보통은 저희가 외국인 사이트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템플스테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뭐 야후라던가 구글 통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열려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서 다양한 사찰들 그리고 날짜 이런 위치를 선택을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원하시는 여행 날짜에 맞춰서 예약까지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0: 네, 함께 오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사찰음식 장인이신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장인 해범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일본에도 쇼진료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진요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일본에도 정진요리라고 하는 이 사찰음식 장르가 있는데, 이 한국의 사찰 음식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 제가 한 일본을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정진 요리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알고 있는 정진 요리는 그 계유를 기반으로 해서 한그 채식 수행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나 뭐 유부 또 다시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담백하고 절제된 맛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특징인 듯 싶었거든요. 반면 이제 한국 사찰 음식은 같은 불교 수행에서 나온 음식이지만 한국의 자연 환경과 또 지역의 그 식재료 또 거기에 함께 자연 환경과 지역의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서 조금 더 다양하게 발전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철 나물이나 발효 음식들이 많이 발달해 있고, 특히

0: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 같은 장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점도 특징인 듯 싶습니다. 정진 요리가 절제의 맛이라고 제가 느낀 것처럼 느꼈다면 한국 사찰 음식은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담은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저도 전시되어 있는 음식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점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본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한국의 사찰 음식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이번 K푸드 페스타에서 소개한 그 시원한 메뉴 중에 토마토 물김치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토마토 물김치는 옛날부터 저희가 먹어오던 물김치에 현대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토마토나 레몬을 첨가해서 만든 현대식 사찰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인 것도 지켜나가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 분들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재료를 갖고 만든 음식을 소개하고자 토마토 물김치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셔보시고, 이런 토마토나, 레몬을 이렇게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으셨고, 맛도 좋았다고,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1: 네, 시연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한국의 사찰 음식이 맛있었다, 아주 좀 특별했다 이런 감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연회에 참석했던 분들로부터 뭐 질문이 나오기도 했을까요?
0: 네, 시연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정진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그분들께서 정진 요리를 할때 어려움이 사용하지 않을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지 이런 질문과 또 정진 요리의 그 정신과 사찰 음식에서는 어떤 정신이 스며져 있는지 이런 질문, 다양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1: 네, 일본 분들도 이 사찰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5월 23일까지 이 페스타 전시회가 계속됩니다. 직접 시연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일본 청취자분들께서 전시관에 오셔서 어떤 점을 주의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0: 저희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전시관에는 사찰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명장이신 여섯 분의 스님들의 음식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맞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음식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 사찰 음식을 과연 일본 분들이 한국에 가서 이 템플 스테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디에 가서 그러면 체험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2: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템플스테이에는 그 100곳이 넘는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을 하셔서 사찰을 직접 방문하셔서 네, 사찰 음식 방문하셔가지고 사찰 음식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이라고 저희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외국인 분들도 수월하게 예약이 가능하시고요. 1일 체험으로 먼저 체험해 보신 다음에 이후에는 너무나 즐겁다고 하셔서 실제 일본인 분이 교육 과정까지 수료를 하셔서 저희 지금 자원봉사자로 통역도 하시고 일본인 관광객 분들이 이제 오셔서 체험하는 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옆에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희 체험관에서 방문하시면 저희 전시도 관람하실 수 있고 이를 체험으로 사찰 음식 만들기도 체험하시면서 식사까지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두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시 현장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하성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네, 이번에 K푸드 페스타 전시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전시를 위해서 이 기획 의도라든가 아니면은 전시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기대감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 먼저 저희가 일본에서 한국 문화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신오쿠보라든지 뭐 다양한 곳에서 뭐 한국의 식문화를 소개하는 게 이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뭐 맘스터치가 시부야에 생기고 다양한 그런 패스트푸드점 같은 게 팝업 스토어 같은 형태로 열리기도 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식문화 K푸드에 대해서 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만 저희가 정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를 알리는 곳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지금 있는 걸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좀더 정통성도 있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어서 그럼 또 문화원에서밖에 할수 있는 기획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보니까 이제 식문화도 뭐 이번에 전시했듯이 전통주도 한국 전국에서 정말 다른 형태로 다른 맛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찰 음식이라는 불교의 음식도 요새는 이제 인기가 많아서 인사동에 사찰 음식 요리점 같은 것도 생기고, 또 마침 일본의 쇼진 요리라고 하는 일본의 사찰 음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본이랑 비교도 가능한 사찰 음식.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식문화의 정통을 알리는 데는 우리 반상 차림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베이스로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국의 전통 상차림, 전통주 사찰 음식 세 가지 테마로 이번 전시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1: 네, 이 전시가 시작된 후에 일본인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특히 인상에 남는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말씀 있으실까요?
3: 이번 전시에서 사실 전시 기간 동안에 계속 전통주 부분에서 이번에 가지고 온 한국에서 가지고 온 36종류의 전통주를 모든 종류를 시음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이제 오신 분들에게 이게 한국 전국에서 만들어진 전통주들이다, 어떤 종류로든 전부 맛이 다르니 이제 시음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 일단 첫째로 놀라고요. 예, 한국에서도 이렇게 전국의 술을 모은 곳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제 그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막걸리 중에 이화주라는 막걸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수저로 떠먹는 막걸리인데, 그런 형태의 막걸리는 한국인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첫째로는 그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놀라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가지고 있는 다른 맛들, 그 중에서도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막걸리랑 전혀 다른 형태 같은 것도 체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게 생각했는데, 바로 옆에 또 사찰 음식으로, 사찰 요리가 사찰 음식으로 이어지는데, 이쪽에서 완전 정갈한 느낌으로 이제 오신체라는 야채를 안 사용하고, 뭐 일본에서 뭐 비건이라든지 베지테리안이라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랑은 좀 사찰 음식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제 제철 야채를 활용한 불교의 사상이 들어간 음식들이 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오신 분들도 그거를 보시면서 차이감, 전시장 들어오면 느껴지는 그 전통주 바, 모던 바와 또 다른 세계. 여기서 또 지나가면은 저희 상차림이 우리 한복이랑 같이 전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도 또 완전 다른 세계가 전개돼가지고, 그런 점에서 크진 않은 전시장, 이제 미술관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여기에 정말 컴팩트하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정말 유익하게 많은 정보 얻어갔다고 그런 감상이 있었습니다.
1: 네, 이 현장에서 이 담당자로서 일본 사회에서 이 한국 문화의 현재
0: 위치,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3: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문화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대중문화 중심으로는 누구나 알만한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고 가수들도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지금 일본을 비롯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이제 젊은 이제 어리거나 젊은 친구들한테 꿈을 심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문화원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전시 담당이라 저희가 전시 앙케이트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시했으면 좋겠냐라는 거에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전통 문화도 물론 많았지만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이번 전시도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취지라고 일단 잡아놨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그거에 대한 관심이 물론 당연히 많고 문화원도 앞으로도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알리는 전시도 다른 행사도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0: 네, 이번 전시회는 4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앞으로 이 이벤트에서 방문한 사람들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예, 먼저 지금 전시회에서는 36종류의 한국의 전통주와 그리고 15종류의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술들을 모두 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시 기간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 중에 5월 12일하고 13일 이틀 동안 전시되고 있는 갤러리 미 안에서 그 전통주 소믈리에가 운영하시는 전통주 칵테일 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매일 세 타임씩 약 1시간씩 진행을 하고요.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50명을 모집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2회에 걸쳐서 지금 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는 K-푸드 페스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들도 이 취재가 끝난 다음에 시음을 해보았습니다. 네, 전통주 아주 종류가 많은 36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도 특별히 아주 많은 종류를 시음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여기 한국문화원에 오셔서 다양한 전통주를 시음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문화원의 K-푸드 페스타 다음 달 5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서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경입니다. 네, 케이푸드 페스타 4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국문화원 갤러리 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전시회 담당자분들의 인터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번에 EK푸드 페스타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한국 불교문화 사업단에서 나와주셨습니다. 담당자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한국사찰음식교육관과 그리고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 박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업단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번 이 전시회에 있어서, 이 행사에 있어서의 사업단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사찰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고 모두가 직접 경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K푸드 페스타에서 저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비움과 감사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점을 일본 분들께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한국문화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면서 한국 사찰음식의 깊은 의미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이번 전시는 일본 분들에게 어떤 관심,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을 의식을 해서 전시를 마련을 하셨습니까?
1: 네. 이번 전시는 한국 사찰음식의 깊은 철학을 시작으로 한국 사찰음식 명장 스님 6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계절마다 변화하는 대표 음식들을 생생한 모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찰음식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한국 사찰음식 문화 체험관을 소개하는 코너부터 시작해서 직접 오관계를 사경해 보기도 하고, 또 정성스런 레시피와 친근한 웹툰까지 보고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일본 방문객들이 사찰 음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감사와 비움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을 정화하고 또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철학임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시면 체험관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100여 곳이 넘는 사찰에서 이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수 있다라는 정보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마음을 채우는 음식 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싶습니다.
0: 네, 지금 템플스테이도 할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일본 분들이 한국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어디에 물어보고 가면 좋을지 잘 모를 것 같아요.
1: 홈페이지 통해서 보통은 저희가 외국인 사이트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템플스테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뭐 야후라던가 구글 통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열려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서 다양한 사찰들 그리고 날짜 이런 위치를 선택을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원하시는 여행 날짜에 맞춰서 예약까지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0: 네, 함께 오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사찰음식 장인이신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장인 해범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일본에도 이 쇼진료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진요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일본에도 정진요리라고 하는 이 사찰음식 장르가 있는데, 이 한국의 사찰 음식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 제가 한 일본을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정진 요리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알고 있는 정진 요리는 그 계유를 기반으로 해서 한그 채식 수행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나 뭐 유부 또 다시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담백하고 절제된 맛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특징인 듯 싶었거든요. 반면 이제 한국 사찰 음식은 같은 불교 수행에서 나온 음식이지만 한국의 자연 환경과 또 지역의 그 식재료 또 거기에 함께 자연 환경과 지역의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서 조금 더 다양하게 발전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철 나물이나 발효 음식들이 많이 발달해 있고, 특히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 같은 장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점도 특징인 듯 싶습니다. 정진 요리가 절제의 맛이라고 제가 느낀 것처럼 느꼈다면 한국 사찰 음식은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담은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저도 전시되어 있는 음식을 보니까

0: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점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본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한국의 사찰 음식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네, 이번 K푸드 페스타에서 소개한 그 시원한 메뉴 중에 토마토 물김치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토마토 물김치는 옛날부터 저희가 먹어오던 물김치에 현대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토마토나 레몬을 첨가해서 만든 현대식 사찰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인 것도 지켜나가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 분들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재료를 갖고 만든 음식을 소개하고자 토마토 물김치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셔보시고, 이런 토마토나, 레몬을 이렇게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으셨고, 맛도 좋았다고,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0: 네, 시연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한국의 사찰 음식이 맛있었다, 아주 좀 특별했다 이런 감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연회에 참석했던 분들로부터 뭐 질문이 나오기도 했을까요?
1: 네, 시연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정진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그분들께서 정진 요리를 할때 어려움이 사용하지 않을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지 이런 질문과 또 정진 요리의 그 정신과 사찰 음식에서는 어떤 정신이 스며져 있는지 이런 질문, 다양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0: 네, 일본 분들도 이 사찰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5월 23일까지 이 페스타 전시회가 계속됩니다. 직접 시연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일본 청취자분들께서 전시관에 오셔서 어떤 점을 주의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1: 저희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전시관에는 사찰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명장이신 여섯 분의 스님들의 음식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맞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음식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 사찰 음식을 과연 일본 분들이 한국에 가서 이 템플 스테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디에 가서 그러면 체험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2: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템플스테이에는 그 100곳이 넘는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을 하셔서 사찰에 직접 방문하셔서 네, 사찰 음식 방문하셔가지고 사찰 음식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이라고 저희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외국인 분들도 수월하게 예약이 가능하시고요. 1일 체험으로 먼저 체험해 보신 다음에 이후에는 너무나 즐겁다고 하셔서 실제 일본인 분이 교육 과정까지 수료를 하셔서 저희 지금 자원봉사자로 통역도 하시고 일본인 관광객분들이 이제 오셔서 체험하는 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옆에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희 체험관에서 방문하시면 저희 전시도 관람하실 수 있고 1일 체험으로 사찰 음식 만들기도 체험하시면서 식사까지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두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시 현장의 담당을 하고 계시는 하성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네, 이번에 K푸드 페스타 전시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전시를 위해서 이 기획 의도라든가 아니면은 전시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기대감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 먼저 저희가 일본에서 한국 문화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신오쿠보라든지 뭐 다양한 곳에서 뭐 한국의 식문화를 소개하는 게 이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뭐 맘스터치가 시부야에 생기고 다양한 그런 그 패스트푸드점 같은 게 팝업스토어 같은 형태로 열리기도 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식문화 K푸드에 대해서 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만 저희가 정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를 알리는 곳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지금 있는 걸로 소개한 게 아니고 좀 더 정통성도 있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어서 그럼 또 문화원에서밖에 할 수 있는 기획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보니까 이제 식문화도 뭐 이번에 전시했듯이 전통주도 한국 전국에서 정말 다른 형태로 다른 맛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찰 음식이라는 불교의 음식도 요새는 이제 인기가 많아서 인사동에 사찰 음식 요리점 같은 것도 생기고, 또 마침 일본의 쇼진료리라고 하는 일본의 사찰 음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본이랑 비교도 가능한 사찰 음식.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식문화의 정통을 알리는 데는 우리 반상차림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베이스로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국의 전통상차림, 전통주 사찰 음식 세 가지 테마로 이번 전시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이 전시가 시작된 후에 일본인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특히 인상에 남는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말씀 있으실까요?
3: 이번 전시에서 사실 그 전시 기간 동안에 계속 전통주 부분에서 이번에 가지고 온 한국에서 가지고 온 36 종류의 전통주를 모든 종류를 시음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이제 오신 분들에게 이게 한국 전국에서 만들어진 전통주들이다, 어떤 종류로든 전부 맛이 다르니 이제 시음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 일단 첫째로 놀라고요. 예, 한국에서도 이렇게 전국의 술을 모은 곳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막걸리 중에 이화주라는 막걸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수저로 떠먹는 막걸리인데, 네, 그런 형태의 막걸리는 한국인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첫째로는 그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놀라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가지고 있는 다른 맛들, 그 중에서도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막걸리랑 전혀 다른 형태 같은 것도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게 생각했는데, 바로 옆에 또 사찰 음식으로, 사찰 요리가 사찰 음식으로 이어지는데 이쪽에서는 완전 정갈한 느낌으로 이제 오신채라는 야채를 안 사용하고 뭐 일본어로, 일본에서 뭐 비건이라든지 베지테리안이라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랑은 좀 사찰 음식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제 제철 야채를 활용한 불교의 사상이 들어간 음식들이 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오신 분들도 그거를 보시면서 차이감, 전시장 들어오면 느껴지는 그 전통주 바, 모던 바와 또 다른 세계, 여기서 또 지나가면은 저희 상차림이 우리 한복이랑 같이 전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도 또 완전 다른 세계가 전개돼가지고 그런 점에서 크진 않은 전시장, 이제 미술관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여기에 정말 컴팩트하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정말 유익하게 많은 정보 얻어갔다고 그런 감상이 있었습니다.
0: 네, 현장에서 이 담당자로서 일본 사회에서 이 한국 문화의 현재 위치,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3: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문화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대중문화 중심으로는 누구나 알만한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고 가수들도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지금 일본을 비롯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이제 젊은 이제 어린 어리거나 젊은 친구들한테 꿈을 심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문화원에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전시 앙케이트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시했으면 좋겠냐라는 거에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전통 문화도 물론 많았지만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이번 전시도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취지라고 일단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거에 대한 관심이 물론 당연히 많고 문화원도 앞으로도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알리는 전시도 다른 행사도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4: 네, 이번 전시회는 4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앞으로 이 이벤트에서 방문한 사람들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예, 먼저 지금 전시회에서는 36종류의 한국의 전통주와 그리고 15종류의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술들을 모두 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시 기간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 중에 5월 12일하고 13일 이틀 동안 전시되고 있는 갤러리 미 안에서 그 전통주 소믈리에가 운영하시는 전통주 칵테일 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매일 세 타임씩 약 1시간씩 진행을 하고요.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50명을 모집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2회에 걸쳐서 지금 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는 K-푸드 페스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들도 이 취재가 끝난 다음에 시음을 해보았습니다. 네, 전통주 아주 종류가 많은 36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도 특별히 아주 많은 종류를 시음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여기 한국문화원에 오셔서 다양한 전통주를 시음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문화원의 K-푸드 페스타 다음 달 5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서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5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NPT 핵확산 금지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30일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에 따른 괴멸적인 영향과 결과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116개 국가와 지역의 공동성명이 일본의 주도로 발표됐습니다. 이치카와 군축대사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피폭자의 증언이 세계의 군축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완수해왔다고 강조하고 피폭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세대로 확실히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폭지 방문과 현지에서의 교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공동성명은 이전에도 발표됐으며 창동한 국가 수가 42개 국가였던 2010년 대비 3배 가까이까지 증가해 역대 최다를 경신했으나 이번에 러시아, 미국,

0: 중국, 프랑스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 이란 국영통신은 이란이 미국과의 전투 종결을 위해 중재국 파키스탄에 최신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제안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 쌍방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전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8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사흘 후에 대면 협상을 시작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한 입장 차이가 커 그 후 큰 진전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국영통신은 1일 이란 측이 전날인 30일 미국과의 협상을 중지하는 파키스탄에 최신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제안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이란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로부터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그들을 무너뜨려 영원히 묻어버릴지 합의를 시도할지의 선택이라고 말해 이란 측을 압박했습니다.
0: 7년 전에 중국에 일시 귀국 중 스파이 혐의로 구속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던 홋카이도 교육대학의 전 교수가 석방된 것이 관계자 취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홋카이도 교육대학의 전 교수인 중국인 위안 커친 씨는 2019년에 중국에 일시 귀국 중 구속돼 장기간에 걸쳐 일본의 정보기관의 요구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기소돼 2024년 중국 동북부의 지린성 창춘의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위안 전 교수의 소식은 끊겼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석방돼 창춘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홋카이도의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위안 커친 교수를 구하는 모임은 위안 교수가 스파이 혐의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경위를 감안해 지금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1: 미나마타 병이 공식 확인된 지 70년이 된 1일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희생자 위령식이 열려 환자 등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미나마타 병은 원인 기업인 지소가 유기순이 포함된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내 구마모토현에서 가고시마현에 걸친 시라누이카 이가오 염대에 발생했습니다. 미나마타 병은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시의 의사가 갑자기 걸을 수 없게 되는 증상이 나타난 자매 등의 입원을 현지 보건소에 신고함으로써 공식 확인돼 1일로 70년이 됐습니다. 미나마타시의 미나마타만 매립지에서 열린 위령식에는 환자와 유족 그리고 이시하라 환경상 등 약 780명이 참석해 전원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가 극중형 미나마타병으로 사망하는 등 가족과 친족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어 10년에 걸친 신청 끝에 환자로 인정된 미나마타시의 오가타 마사미 씨가 우리가 경험한 미나마타병은 지금도 차별과 편견, 구제 문제 등 간단하게 끝낼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진정한 해결은 모든 사람들이 발생한 사건과 마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교훈으로 이어갈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시하라 환경상은 정부를 대표해 미나마타 병의 확대를 막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역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직면한 피해 지역의 의료와 복지의 충실화 등에 더욱 노력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귀국한 납치 피해자가 사는 니이가타현과 후쿠이현의 시 등 세 곳의 시장과 면담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관방장관은 30일 저녁 북조선에서 귀국한 납치 피해자가 사는 가시와자키시와 사도시, 후쿠이현 오바마시의 시장과 수장 관저에서 면담했습니다. 면담에서 시장 등은 정부가 북조선과 직접 협상하고 납치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등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0: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일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전면적인 협력을 얻었다. 다카이치 수상의 강한 각오 아래 나 자신도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하나가 돼 해결에 힘쓸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면담 후 가시와자키 시의 사쿠라이 시장은 납치 피해자의 가족도 고령이 돼 위기감이 매우 강해지고 있다. 관계자는 한시라도 빠른 완전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홋카이도 아사이카와시 아사이야마 동물원의 33세 직원이 원내 소각로에서 아내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서 사건 당일 밤 동물원으로 1m 정도 크기의 물체를 운반하는 직원의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찍힌 사실이 수세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때 시신을 동물원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사이카와시에 사는 아사이야마 동물원 직원 스즈키 다츠야 용의자는 3월 31일쯤 아내 스즈키 유이 씨의 시신을 원내에서 소각한 시신 훼손 혐의로 30일 체포됐습니다. 스즈키 용의자는 조사에서 틀림없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동물원의 방범 카메라를 조사한 결과 사건 당일 밤에 차량으로 동물원에 온 용의자가 1m 정도 크기의 물체를 운반하는 모습이 찍힌 사실이 수사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스즈키 용의자는 체포 전 임의 조사에서 동물원 소각로에 아내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일본 남자 테니스 선수로서 세계 최고 랭킹인 4위를 기록했던 36세 니시코리 K 선수가 현역을 은퇴하게 됐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는 1일 SNS에서 이번 시즌에 현역을 은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는 지금도 코트에 계속 서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되돌아봤을 때 전력을 다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재우,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0: 오늘은 제9과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은 쉐어하우스에 사는 가이또와 그 친구 미국인 마이크를 따라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 왔습니다.
0: 네, 보통 대파치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제 국어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여기가 대파치카다요.
3: 이런나 다베모노가 아테 이이요네.
4: 아, 스고이. 고레와 난데스카?
2: 다이콘 노 츠케모노 다요.
3: 타베테 미루?
4: 이타다키마스. 홉. 오이시이 데스.
2: 고레 모 타베테 미루?
0: 그럼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가이토가 탐에게 말합니다.
2: 고코가 대파치카다요.
0: 여기가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이야.
1: 가이토의 친구 마이크가 말합니다.
3: 이런나 다베모노가 아테 이이요네.
0: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서 좋네.
1: 탐은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4: 아, 스고이.
0: 와, 대단하다.
1: 그리고 한 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 고레와 난데스카?
0: 이것은 뭐예요?
1: 가이토가 대답합니다.
2: 다이콘 노 츠케모노다요.
0: 무장아찌야.
1: 마이크가 탐에게 시식해보라고 권합니다.
3: 타베테 미루?

0: 지하, 지카를 합쳐서 데파치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것은 뭐예요?
1: これは何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의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これ는
0: 이것,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죠.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2: 난은
0: 무엇이라는 뜻의 의문사죠.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사인데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2: これ
0: 이것, 상대방의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2: それ
0: 그것, 어느 쪽에서도 먼 물건은
2: 아래
0: 저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을 때는
2: 何ですか?
0: 뭐예요? 를 사용합니다. 물건을 가리키면서 지시사인
2: これ, それ, 아래의
0: 뒤에 와를 붙이고
2: 何ですか?
0: 라고 하면 되죠.
3: 네,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고래와 난데스까? 라고 하는군요.
0: 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난데스까? 고래와 난데스까?
3: 네,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데파치카에서 점원에게 물어보는 대화의 예를 들어보시죠.
4: 스미마센. これは何ですか?
1: お茶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4: 스미마센. これは何ですか?
3: 저기요. 이것은 뭐예요?
0: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물어볼 때는 먼저 저기요.
2: 스미마센.
0: 이라고 한다는 건 지난번에 배우셨죠?
1: 오차데스.
3: 차예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2: これは何ですか? 스미마센. これは何ですか?
0: 이 밖에 다른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까요? 친구가 뭔가 먹고 있는데요. 뭘 먹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상대방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그것.
2: それ. それ.
0: 라고 하죠. 자, 말해보세요.
1: それは何ですか?
0: 친구가 대답할 때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보세요.
1: それは何ですか?
4: これ、たい焼きです。
3: 타이야키라고 했는데요. 타이야키는 도미 모양으로 구운 풀빵인데요. 조금 큰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다음에는 저쪽 가게에서 뭔가 굽고 있는데요. 친구에게 뭔지 물어볼까요? 멀리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저것.
2: 아래. 아래.
0: 라고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1: あれは何ですか?
0: 친구가 대답할 테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1: あれは何ですか?
4: あれはたこ焼きです。
0: 타코야키는 밀가루 반죽 속에 문어가 들어있는 타코공 모양의 풀빵입니다.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오이시이데스.
2: 오이시이데스는
0: 맛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2: 오이시이라고
0: 짧게 말하기도 하죠.
3: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2: 오이시이데스.
3: 네, 맛있는 것을 드세요.

0: 하셨을 때는 꼭 사용해 보세요.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こがデパ地下だよ。
3: 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4: 아, すごい。 これは何ですか?
2: 大根の漬物だよ。
3: 食べてみる?
4: いただきます。 美味しいです。
2: これも食べてみる?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0: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식품 매장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백화점 식품 매장, 데파치카에 가본 적 있으세요?
0: 물론이죠.
1: 네, 데파치카에서는 반찬이나 도시락, 단 과자류, 빵 같은 여러 가지 음식을 팔고 있는데요. 일본 음식뿐만 아니라 양식, 중국 음식, 에스닉 푸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0: 네, 마음에 드는 반찬이나 도시락을 사가지고 돌아가서 집이나 호텔에서 먹을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해요.
1: 네, 유명한 음식점이 매장을 내기도 하고 고급 식재료나 별미가 많이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0: 네, 시식도 많이 할 수 있죠.
1: 네, 가게에 따라 다른데요. 야채절임 이외에도 반찬이나 치즈, 단과자 같은 것을 시식할 수 있는 가게도 있죠. 여러분도 음식의 보고인 데파치카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해 주세요.
1: 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경입니다. 네, 케이푸드 페스타 4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국문화원 갤러리 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전시회 담당자분들의 인터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번에 이케이프드 페스타에 담당을 하고 계시는 한국 불교 문화 사업단에서 나와주셨습니다. 담당자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한국 사찰음식 교육관과 그리고 한국 사찰음식 문화체험관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 박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업단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번 이 전시회에 있어서, 이 행사에 있어서의 사업단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사찰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고 모두가 직접 경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K푸드 페스타에서 저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비움과 감사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점을 일본 분들께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한국문화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면서 한국 사찰음식의 깊은 의미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이번 전시는 일본 분들에게 어떤 관심,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을 의식을 해서 전시를 마련을 하셨습니까?
1: 네. 이번 전시는 한국 사찰음식의 깊은 철학을 시작으로 한국 사찰음식 명장 스님 6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계절마다 변화하는 대표 음식들을 생생한 모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찰음식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한국 사찰음식 문화 체험관을 소개하는 코너부터 시작해서 직접 오관계를 사경해 보기도 하고, 또 정성스러운 레시피와 친근한 웹툰까지 보고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일본 방문객들이 사찰음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감사와 비움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을 정화하고 또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철학임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시면 체험관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100여 곳이 넘는 사찰에서 이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수 있다라는 정보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마음을 채우는 음식 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싶습니다.
0: 네, 지금 템플스테이도 할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일본 분들이 한국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어디에 물어보고 가면 좋을지 잘 모를 것 같아요.
1: 홈페이지 통해서 보통은 저희가 외국인 사이트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템플스테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뭐 야후라던가 구글 통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열려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서 다양한 사찰들 그리고 날짜 이런 위치를 선택을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원하시는 여행 날짜에 맞춰서 예약까지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0: 네, 함께 오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사찰음식 장인이신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장인 해범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일본에도 이 쇼진료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진요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일본에도 정진요리라고 하는 이 사찰음식 장르가 있는데, 이 한국의 사찰 음식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 제가 한 일본을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정진 요리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알고 있는 정진 요리는 그 계유를 기반으로 해서 한그 채식 수행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나 뭐 유부 또 다시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담백하고 절제된 맛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특징인 듯 싶었거든요. 반면 이제 한국 사찰 음식은 같은 불교 수행에서 나온 음식이지만 한국의 자연 환경과 또 지역의 그 식재료 또 거기에 함께 자연 환경과 지역의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서 조금 더 다양하게 발전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철 나물이나 발효 음식들이 많이 발달해 있고, 특히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 같은 장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점도 특징인 듯 싶습니다. 정진 요리가 절제의 맛이라고 제가 느낀 것처럼 느꼈다면 한국 사찰 음식은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담은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저도 전시되어 있는 음식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점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본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의 사찰 음식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네, 이번 K-푸드 페스타에서 소개한 그 시원한 메뉴 중에 토마토 물김치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토마토 물김치는 옛날부터 저희가 먹어오던 물김치에 현대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토마토나 레몬을 첨가해서 만든 현대식 사찰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인 것도 지켜나가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 분들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재료를 갖고 만든 음식을 소개하고자 토마토 물김치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셔보시고 이런 토마토나 그 레몬을 이렇게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으셨고 맛도 좋았다고,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0: 네, 시연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한국의 사찰 음식이 맛있었다, 아주 좀 특별했다, 이런 감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연회에 참석했던 분들로부터 뭐 질문이 나오기도 했을까요?
2: 네, 시연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정진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그분들께서 정진요리를 할 때 어려움이 사용하지 않을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지, 이런 질문과 또 정진 요리의 그 정신과 사찰 음식에서는 어떤 정신이 스며져 있는지, 이런 질문, 다양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0: 네, 일본 분들도 이 사찰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5월 23일까지 이 페스타 전시회가 계속됩니다. 직접 시연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일본 청취자분들께서 전시관에 오셔서 어떤 점을 주의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2: 저희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전시관에는 사찰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명장이신 여섯 분의 스님들의 음식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맞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음식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 사찰 음식을 과연 일본 분들이 한국에 가서 이 템플 스테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디에 가서 그러면 체험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1: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템플스테이에는 그 100곳이 넘는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을 하셔서 사찰을 직접 방문하셔서 네, 사찰 음식 방문하셔가지고 사찰 음식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이라고 저희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 사찰 음식 문화 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외국인 분들도 수월하게 예약이 가능하시고요. 1일 체험으로 먼저 체험을 해보신 다음에 이후에는 너무나 즐겁다고 하셔서 실제 일본인 분이 교육 과정까지 수료를 하셔서 저희 지금 자원봉사자로 통역도 하시고 일본인 관광객 분들이 이제 오셔서 체험하는 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옆에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희 체험관 사찰에서 방문하시면 저희 전시도 관람하실 수 있고 일일 체험으로 사찰음식 만들기도 체험하시면서 식사까지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시 현장의 담당을 하고 계시는 하성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네, 이번에 K-푸드 페스타 전시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전시를 위해서 이 기획 의도라든가 아니면은 전시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기대감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 먼저 저희가 일본에서 한국 문화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신오쿠보라든지 뭐 다양한 곳에서 뭐 한국의 식문화를 소개하는 게 이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뭐 맘스터치가 시부야에 생기고 다양한 그런 패스트푸드점 같은 게 팝업스토어 같은 형태로 열리기도 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식문화 K푸드에 대해서 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만 저희가 정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를 알리는 곳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지금 있는 걸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정통성도 있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어서

0: 그럼 또 문화원에서밖에 할수 있는 기획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보니까 이제 식문화도 뭐 이번에 전시했듯이 전통주도 한국 전국에서 정말 다른 형태로 다른 맛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찰 음식이라는 불교의 음식도 요새는 이제 인기가 많아서 인사동에 사찰 음식 요리점 같은 것도 생기고 또 마침 일본의 쇼진 요리라고 하는 일본의 사찰 음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본이랑 비교도 가능한 사찰 음식.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식문화의 정통을 알리는 데는 우리 반상 차림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베이스로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국의 전통상 차림, 전통주 사찰 음식 세 가지 테마로 이번 전시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1: 네, 이 전시가 시작된 후에 일본인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특히 인상에 남는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말씀 있으실까요?
0: 이번 전시에서 사실 전시 기간 동안에 계속 전통주 부분에서 이번에 가지고 온 한국에서 가지고 온 36종류의 전통주를 모든 종류를 시음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이제 오신 분들에게 이게 한국 전국에서 만들어진 전통주들이다. 어떤 종류로든 전부 맛이 다르니 이제 시음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 일단 첫째로 놀라고요. 예, 한국에서도 이렇게 전국의 술을 모은 곳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막걸리 중에 이화주라는 막걸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수저로 떠먹는 막걸리인데 그런 형태의 막걸리는 한국인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첫째로는 그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놀라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가지고 있는 다른 맛들 그 중에서도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막걸리랑 전혀 다른 형태 같은 것도 체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게 생각했는데 바로 옆에 또 사찰 음식으로 사찰 요리가 사찰 음식으로 이어지는데 이쪽에서 완전 정갈한 느낌으로 이제 오신체라는 야채를 안 사용하고 뭐 일본에서 뭐 비건이라든지 베지테리안이라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랑은 좀 사찰 음식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제 제철 야채를 활용한 불교의 사상이 들어간 음식들이 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오신 분들도 그거를 보시면서 차이감 전시장 들어오면 느껴지는 그 전통주 바, 모던 바와 또 다른 세계. 여기서 또 지나가면은 저희 상차림이 우리 한복이랑 같이 전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도 또 완전 다른 세계가 전개돼가지고 그런 점에서 크진 않은 전시장, 이제 미술관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여기에 정말 컴팩트하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정말 유익하게 많은 정보 얻어갔다고 그런 감상이 있었습니다.
1: 네, 이 현장에서 이 담당자로서 일본 사회에서 이 한국 문화의 현재 위치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0: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문화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대중문화 중심으로는 누구나 알 만한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고 가수들도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지금 일본을 비롯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이제 젊은 이제 어리거나 젊은 친구들한테 꿈을 심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문화원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전시 담당이라 저희가 전시 앙케이트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시했으면 좋겠냐라는 거에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전통 문화도 물론 많았지만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이번 전시도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취지라고 일단 잡아놨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그거에 대한 관심이 물론 당연히 많고 문화원도 앞으로도

0: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더 알리는 전시도 다른 행사도 많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1: 네, 이번 전시회는 4월 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앞으로 이 이벤트에서 방문한 사람들은 어떤 체험을 할수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예, 먼저 지금 전시회에서는 36종류의 한국의 전통주와 그리고 15종류의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술들을 모두 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시 기간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 중에 5월 12일하고 13일 이틀 동안 전시되고 있는 갤러리 미 안에서 그 전통주 소믈리에가 운영하시는 전통주 칵테일 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매일 세 타임씩 약 1시간씩 진행을 하고요.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50명을 모집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2회에 걸쳐서 지금 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는 K-푸드 페스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들도 이 취재가 끝난 다음에 시음을 해보았습니다. 네, 전통주 아주 종류가 많은 36종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도 특별히 아주 많은 종류를 시음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여기 한국문화원에 오셔서 다양한 전통주를 시음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문화원의 K-푸드 페스타 다음 달 5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서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0: 오늘은 제9과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은 쉐어하우스에 사는 가이또와 그 친구 미국인 마이크를 따라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 왔습니다.
0: 네, 보통 대파치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제 국어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여기가 대파치카다요.
3: 이런나 食べ物가 있대. 이요네.
4: 아, すごい. これは何ですか?
2: 大根の漬物だよ。
3: 食べてみる?
4: いただきます。 美味しいです。
2: これも食べてみる?
0: 그럼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가이토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こがデパ地下だよ。
0: 여기가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이야.
1: 가이토의 친구 마이크가 말합니다.
3: 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0: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서 좋네.
1: 탐은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4: 아, すごい.
0: 와, 대단하다.
1: 그리고 한 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 これは何ですか?
0: 이것은 뭐예요?
1: 가이토가 대답합니다.
2: 다이콘의 漬物다요.
0: 무장아찌야.
1: 마이크가 탐에게 시식해 보라고 권합니다.
3: 食べてみる?
0: 먹어볼래?
1: 탐이 무장아찌를 집어들고 말합니다.
4: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한 입 먹어보고
4: 美味しいです.
0: 맛있어요.
1: 가이토가 또 권합니다.
2: これも食べてみる?
0: 이것도 먹어볼래?
1: 백화점 식품 매장. 탐도 흥미진진해 하는군요. 그런데 장은영 선생님, 대파치카란 어떤 뜻이에요?
0: 백화점에서는 지하에 식품 매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백화점, 데파토의 데파와 지하, 치카를 합쳐서 대파치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것은 뭐예요?
4: これは何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의 중요 표현의

0: 뜻을 확인할까요?
1: 거래는
0: 이것.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죠.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1: 난은
0: 무엇이라는 뜻의 의문사죠.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사인데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1: 거래
0: 이것. 상대방의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1: 소래
0: 그것. 어느 쪽에서도 먼 물건은
1: 아래
0: 저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을 때는
1: 난데스가
0: 뭐예요를 사용합니다. 물건을 가리키면서 지시사인
1: 거래 소래 아래의
0: 뒤에
1: 와를
0: 붙이고
1: 난데스가
0: 라고 하면 되죠.
2: 네,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고레와 난데스가 라고 하는군요.
0: 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난데스가 고레와 난데스가.
2: 네,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데파치카에서 점원에게 물어보는 대화의 예를 들어보시죠.
3: 스미마센. これは 何ですか?
4: お茶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すみません. これは 何ですか?
2: 저기요. 이것은 뭐예요?
0: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물어볼 때는 먼저 저기요.
1: 스미마센.
0: 이라고 한다는 건 지난번에 배우셨죠?
4: 오차데스.
2: 차예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1: 고레와 난데스가? 스미마센. 고레와 난데스가?
0: 이 밖에 다른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까요? 친구가 뭔가 먹고 있는데요. 뭘 먹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상대방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그것.
1: 소레. 소레.
0: 라고 하죠. 자, 말해보세요.
4: 소레와 난데스카?
0: 친구가 대답할 때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보세요.
4: それは何ですか?
3: これ、たい焼きです。
2: 타이야키라고 했는데요. 타이야키는 도미 모양으로 구운 풀빵인데요. 조금 큰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다음에는 저쪽 가게에서 뭔가 굽고 있는데요. 친구에게 뭔지 물어볼까요? 멀리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저것.
1: 아래. 아래.
0: 라고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4: 아래와 난데스카?
0: 친구가 대답할 테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4: 아래와 난데스카?
3: 아래와 타코야키데스.
0: 타코야끼는 밀가루 반죽 속에 문어가 들어있는 타코공 모양의 풀빵입니다.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오이시이데스.
1: 오이시이데스는
0: 맛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1: 오이시
0: 라고 짧게 말하기도 하죠.
2: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오이시이데스.
2: 네, 맛있는 것을 드셨을 때는 꼭 사용해 보세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ここが デパ地下だよ.
7: 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5: わあ、すごい. これは何ですか?
6: 大根の漬物だよ.
7: 食べてみる?
5: いただきます。おいしいです。
6: これも食べてみる？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カイト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백화점식품매장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백화점식품매장데파치카에가본적있으세요？
2: 물론이죠。
0: 네데파치카에서는반찬이나도시락단과자류빵같은여러가지음식을팔고있는데요。일본음식뿐만아니라양식중국음식에스닉푸드같은것도있습니다。
2: 네마음에드는반찬이나도시락을사가지고돌아가서집이나호텔에서먹을수있으니아주편리해요。
0: 네유명한음식점이매장을내기도하고고급식재료나별미가많이있으니까보기만해도재밌어요。
2: 네시식도많이할수있죠。
0: 네가게에따라다른데요。야채절임이외에도반찬이나치즈단과자같은것을시식할수있는가게도있죠。여러분도음식의보고인데파치카를한번찾아가보세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2: 네다음시간도꼭기대해주세요。
0: 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NPT 핵확산 금지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30일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에 따른 괴멸적인 영향과 결과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116개 국가와 지역의 공동성명이 일본의 주도로 발표됐습니다. 이치카와 군축대사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피폭자의 증언이 세계의 군축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완수해왔다고 강조하고 피폭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세대로 확실히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폭지 방문과 현지에서의 교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공동성명은 이전에도 발표됐으며 창동한 국가 수가 42개 국가였던 2010년 대비 3배 가까이까지 증가해 역대 최다를 경신했으나 이번에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 이란 국영통신은 이란이 미국과의 전투 종결을 위해 중재국 파키스탄에 최신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제안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 쌍방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전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8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사흘 후에 대면 협상을 시작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한 입장 차이가 커 그 후 큰 진전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국영통신은 1일 이란 측이 전날인 30일 미국과의 협상을 중지하는 파키스탄에 최신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제안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이란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로부터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그들을 무너뜨려 영원히 묻어버릴지 합의를 시도할지의 선택이라고 말해 이란 측을 압박했습니다.
0: 7년 전에 중국에 일시 귀국 중 스파이 혐의로 구속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던 홋카이도 교육대학의 전 교수가 석방된 것이 관계자 취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홋카이도 교육대학의 전 교수인 중국인 위안 커친 씨는 2019년에 중국에 일시 귀국 중 구속돼 장기간에 걸쳐 일본의 정보기관의 요구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기소돼 2024년 중국 동북부의 지린성 창춘의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위안 전 교수의 소식은 끊겼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석방돼 창춘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홋카이도의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위안 커친 교수를 구하는 모임은 위안 교수가 스파이 혐의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경위를 감안해 지금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1: 미나마타병이 공식 확인된 지 70년이 된 1일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희생자 위령식이 열려 환자 등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미나마타병은 원인 기업인 지소가 유기수은이 포함된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내 구마모토현에서 가고시마현에 걸친 시라누이카이가 오염돼 발생했습니다. 미나마타병은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시의 의사가 갑자기 걸을 수 없게 되는 증상이 나타난 자매 등의 입원을 현지 보건소에 신고함으로써 공식 확인돼 1일로 70년이 됐습니다. 미나마타시의 미나마타만 매립지에서 열린 위령식에는 환자와 유족 그리고 이시하라 환경상 등 약 780명이 참석해 전원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가 극중형 미나마타병으로 사망하는 등 가족과 친족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어 10년에 걸친 신청 끝에 환자로 인정된 미나마타시의 오가타 마사미 씨가 우리가 경험한 미나마타병은 지금도 차별과 편견, 구제 문제 등 간단하게 끝낼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진정한 해결은 모든 사람들이 발생한 사건과 마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교훈으로 이어갈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시하라 환경상은 정부를 대표해 미나마따병의 확대를 막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역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직면한 피해 지역의 의료와 복지의 충실화 등에 더욱 노력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귀국한 납치 피해자가 사는 니이가타현과 후쿠이현의 시 등 세 곳의 시장과 면담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관방장관은 30일 저녁 북조선에서 귀국한 납치 피해자가 사는 가시와자키시와 사도시, 후쿠이현 오바마시의 시장과 수장 관저에서 면담했습니다. 면담에서 시장 등은 정부가 북조선과 직접 협상하고 납치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등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일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전면적인 협력을 얻었다. 다카이치 수상의 강한 각오 아래 나 자신도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하나가 돼 해결에 힘쓸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면담 후 가시와자키시의 사쿠라이 시장은 납치 피해자의 가족도 고령이 돼 위기감이 매우 강해지고 있다. 관계자는 한시라도 빠른 완전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홋카이도 아사이카와시 아사이야마 동물원의 33세 직원이 원내 소각로에서 아내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서 사건 당일 밤 동물원으로 1m 정도 크기의 물체를 운반하는 직원의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찍힌 사실이 수색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때 시신을 동물원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사이가와시에 사는 아사이야마 동물원 직원 스즈키 다츠야 용의자는 3월 31일쯤 아내 스즈키 유이 씨의 시신을 원내에서 소각한 시신 훼손 혐의로 30일 체포됐습니다. 스즈키 용의자는 조사에서 틀림없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동물원의 방범 카메라를 조사한 결과 사건 당일 밤에 차량으로 동물원에 온 용의자가 1m 정도 크기의 물체를 운반하는 모습이 찍힌 사실이 수사 관계자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스즈키 용의자는 체포 전 이미 조사에서 동물원 소각로에 아내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일본 남자 테니스 선수로서 세계 최고 랭킹인 4위를 기록했던 36세 니시코리 K 선수가 현역을 은퇴하게 됐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는 1일 SNS에서 이번 시즌에 현역을 은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니시코리 선수는 지금도 코트에 계속 서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되돌아봤을 때 전력을 다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재욱,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0: 오늘은 제9과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은 쉐어하우스에 사는 가이또와 그 친구 미국인 마이크를 따라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 왔습니다.
0: 네, 보통 대파치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제 국어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여기가 대파치카다요.
3: 이런나 食べ物가 있대. 이요네.
4: 아, すごい. これは何ですか?
2: 大根の漬物だよ。
3: 食べてみる?
4: いただきます。 美味しいです。
2: これも食べてみる?
0: 그럼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가이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こがデパ地下だよ。
0: 여기가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이야.
1: 가이도의 친구 마이크가 말합니다.
3: 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0: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서 좋네.
1: 탐은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4: 아, すごい.
0: 와, 대단하다.
1: 그리고 한 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 これは何ですか?
0: 이것은 뭐예요?
1: 가이도가 대답합니다.
2: 다이콘의 漬物다요.
0: 무장아찌야.
1: 마이크가 탐에게 시식해 보라고 권합니다.
3: 食べてみる?
0: 먹어볼래?
1: 탐이 무장아찌를 집어들고 말합니다.
4: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한 입 먹어보고
4: 美味しいです.
0: 맛있어요.
1: 가이도가 또 권합니다.
2: これも食べてみる?
0: 이것도 먹어볼래?
1: 백화점 식품 매장. 탐도 흥미진진해하는군요. 그런데 장은영 선생님, 대파치카란 어떤 뜻이에요?
0: 백화점에서는 지하에 식품 매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백화점, 데파토의 데파와 지하, 치카를 합쳐서 대파치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것은 뭐예요?
4: これは何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의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れ는
0: 이것,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죠.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5: 난은
0: 무엇? 이라는 뜻의 의문사죠.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사인데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5: これ
0: 이것. 상대방의 가까이에 있는 물건은
5: それ
0: 그것. 어느 쪽에

0: 에서도 먼 물건은
1: 아래
0: 저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모르는 물건의 이름을 물을 때는
1: なんですか?
0: 뭐예요?를 사용합니다. 물건을 가리키면서 지시사인
1: これ, それ, あれ
0: 에 뒤에 와를 붙이고
1: なんですか?
0: 라고 하면 되죠.
2: 네,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고래와 난데스까? 라고 하는군요.
0: 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난데스까? 고래와 난데스까?
2: 네,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데파치카에서 점원에게 물어보는 대화의 예를 들어보시죠.
3: すみません。これは何ですか?
4: お茶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すみません。これは何ですか?
2: 저기요. 이것은 뭐예요?
0: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물어볼 때는 먼저 저기요.
1: すみません.
0: 이라고 한다는 건 지난번에 배우셨죠?
4: お茶です.
2: 차예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1: これは何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れは何ですか?
0: 이 밖에 다른 물건의 이름을 물어볼까요? 친구가 뭔가 먹고 있는데요. 뭘 먹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상대방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그것.
1: それ, それ
0: 라고 하죠. 자, 말해보세요.
4: それは何ですか?
0: 친구가 대답할 때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보세요.
4: それは何ですか?
3: これ、たい焼きです。
2: 타이야키 라고 했는데요. 타이야키는 도미 모양으로 구운 풀빵인데요. 조금 큰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다음에는 저쪽 가게에서 뭔가 굽고 있는데요. 친구에게 뭔지 물어볼까요? 멀리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저것.
1: 아래. 아래.
0: 라고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4: 아래は何ですか?
0: 친구가 대답할 테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4: あれは何ですか?
3: あれはたこ焼きです.
0: 타코야키는 밀가루 반죽 속에 문어가 들어있는 타코공 모양의 풀빵입니다.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오이시이데스.
1: 오이시이데스는
0: 맛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1: 오이시
0: 라고 짧게 말하기도 하죠.
2: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오이시이데스.
2: 네, 맛있는 것을 드셨을 때는 꼭 사용해보세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ここがデパ地下だよ。
7: いろんな食べ物があっていいよね。
5: 아, すごい。 これは何ですか?
6: 大根の漬物だよ。
7: 食べてみる?
5: いただきます。 美味しいです。
6: これも食べてみる?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식품 매장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백화점 식품 매장 데파치카에 가본 적 있으세요?
2: 물론이.

0: 있죠.
1: 네, 대파치카에서는 반찬이나 도시락, 단 과자류, 빵 같은 여러 가지 음식을 팔고 있는데요. 일본 음식뿐만 아니라 양식, 중국 음식, 에스닉 푸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0: 네, 마음에 드는 반찬이나 도시락을 사가지고 돌아가서 집이나 호텔에서 먹을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해요.
1: 네, 유명한 음식점이 매장을 내기도 하고 고급 식재료나 별미가 많이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0: 네, 시식도 많이 할 수 있죠.
1: 네, 가게에 따라 다른데요. 야채 절임 이외에도 반찬이나 치즈, 단 과자 같은 것을 시식할 수 있는 가게도 있죠. 여러분도 음식의 보고인 대파치카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해 주세요.
1: 네.

も入賞を果たしているんですね。この曲は日本でのデビューヒットとなりました。ボビーソロで頬にかかる涙。

港横浜花売り娘、お聞きいただきました。さあ続いての岡春夫さんは男の涙、作詞

会いたかったぜ、三年ぶりに会えて嬉しいやのもじゃないか。